주는걸 너를 사랑으로 수놓아진 별 내 우주가 널 다른 세상을 만들어주는걸 너는 내 별이잖아 예 우주니까 지금 이 시련도 결국엔 잠시니까